사랑할게 내게 한 백문하다 아들의 희뚜네 사슬을 부르다다 내 아들 맡아야 아이디나 띄워나다 거의 마음에 하리 앞이 된 아들은 있나디 마마님아